0: 야, 따야 주시다. 미마 못 마요. 아, 미카샤 시원다 지바.
1: 司令员, 可以让我们进去, 但人不能多。
2: 把武器装备卸下来，跟我进去。大川，你在这儿守着。

0: 마르마 디조 빨로고 여 마리 뉴규친 요 마리 칠대 제재 리샹 가디어
1: 저거 국민당 중관 我怎么看着那么面熟 유다진
0: 뭐야 나 샤크도 없대 요나 天主 딘내 주지 마지
2: 接着冲啊杀呀！别停下来，消灭这股红军呀！
3: 什么冲啊杀？前面有多少红军，你没看到？啊！万一打死了我们，看把骑兵谁来赔偿我们？索拉图斯说，拦住那些红汉人，没有说跟他们死拼。我们看官人说，雄鹰虽恶不吃草，骏马虽恶不吃肉，只要他们不愿意跟我们死拼，只要他们不过来，我不想硬拼。
0: 说，拿住，拿住！这。